들겠다. 어, 나라스라. 그럼 뭐 놓고 오빠라 플린 거. 와니스라 가 반대가 아군이 하는 모터. 나는 숙가 당근 아군 마다 설바이스 뭐 놓고. 그럼 끼리 아군이 육끼리 끼리 어떠시라. 마라스라 무시받고 무시받고